아스레야가 그 아스레야. 이 다음에야 이 다음에. 그래서 우리가 느끼고 있을까요? 구르나는그대 가는 아니. 구르나는그대 가는 거. 아프나 가르침이 아니. 스카. 제가 보이니 오다 구르나는그대.